순간 생각하시면서 더위를 좀 잊으셨으면 합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9310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꼭 커피만 드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환영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 중인데요.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모양 버튼 누르시면 되고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라 했는지 못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눈으로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라 입니다. 독주곡, 협주곡, 또 실내악까지 피아노를 왠지 편애하시는 분들 오늘 아마 더 만족스러운 가정음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394 쓰는 분이에요. 집 근처에서 작은 텃밭을 하는데 상추를 열심히 먹었어요. 이웃에도 나누고요. 가지 두어 개도 따온 것 아직 못 먹었네요. 요양원 계시다 작년에 가신 엄마가 해주시던 가지나물 생각납니다. 간장 참기름 마늘만 넣고 쓱쓱한 가지나물 그러셨군요. 가지를 봐도 어머님 생각. 아, 그렇습니다. 슈베르트 아베마리아 청하셨어요. 0394 쓰는 분께 여름엔 가지죠. 가지 오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최근에 가지 솥밥 했는데 괜찮던데요. 슈베르트 아베마리아 함께합니다. 바바라 보니의 음성, 조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하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월요일 아베 마리아 들으니 순식간에 생각이 차분해지신다고 I am a winner one 아이디 쓰는 분께서 다행입니다. 1108 우산 없이 산책 나왔다가 코스모스 사진 한 장 건지고 비 맞으며 집에 돌아와 우산 챙겨 다시 나갑니다. 우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코스모스가 완전히 얼굴을 다 감췄습니다. 이렇게 멋진 순간을 포착하셨군요. 너무나 희귀한 순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108 쓰는 분. 아, 정말 오늘 이제 뭐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우산 없이 나오셨다가는 이제 낭패 보기 십상인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산 잘 챙기시고 또 어디에서 이동하실 때 내우산 잘 챙겨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1108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나눌게요. 날씨가 정말 습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 가정음악에서 아주 시원하고 뽀송뽀송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생방 중인 날에 진행할 텐데요. 일단 오늘 주제는 사진 줄게 수박다오, 사진 줄게 수박다오, 헌집 줄게 새집다오.

패러디입니다. 이제 뭐 많이들 하셔서 저희 가정음악 애청자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신규 회원님들은 좀 낯설 수 있어서 설명 잘 들어주세요. 가정음악을 지금 듣고 계신 인증샷을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10분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한테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수박 주스 한 분당 두 잔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디바이스로 콩으로 만약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다 그러면 스크린샷을 찍으셔도 좋고 태블릿이나 PC로 보고 계시다 그럴 때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그런 인증샷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받고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쿠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로만 참여 받을게요. 가정음악 애청자분들 평소에도 제가 감탄할 만한 사진 조금 전에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인 줄 잘 모르는 그런 사진 보내주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곡의 신청곡 8741-0836 쓰는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 베토벤 곡입니다. 8741 쓰는 분 7월 6일 월요일 저의 생일이라고 하시면서 베토벤 황제를 청하셨고요. 축하합니다. 0836 쓰는 분은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 집사람 80회 생일 맞아 식구들하고 듣고 싶다고 오늘 꼭 부탁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생신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73 황제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임윤찬의 피아노 홍석원이 지휘하는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고요. 이어서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 부분 함께하겠습니다. 솔리스트 4명이 있는데 소프라노 힐라 로렌저, 메조소프라노 이번 민튼,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 그리고 베이스 마르티 탈벨라이고요. 게르그 숄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 가운데 4악장 환희의 송가 부분을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필라 로렌저, 메조 소프라노 이븐 민튼,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 베이스 마르티 탈벨라였고요. 게오르 숄트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베토벤 황제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7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어요. 피아니스트 임윤찬, 홍석원이 지휘하는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니 정말 모두들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오늘 진짜 사진 줄게 수박다오 수박 줄게 사진다오 이게 뭐가 맞는지 아무튼 사진 줄게 수박다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수박 주스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진기명기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0770 쓰는 분인데 거실의 오디오 앞에 하얀색 너무나 멋진 앵무새가 고고하게 걸어가는 모습과 함께 사진을 주셨습니다. 이야 앵무도 저희 가정음악과 함께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8778 쓰는 분 차안인데요. 차안에서 저희 그 가정음악 화면과 함께 수경을 딱 해. 수영 가려고 챙겨왔으나 음악 듣느라 차 밖을 또 못 나가는 건 비밀. 비 오는 날이라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몸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정음악이 주저앉힌다고. 아 이제 황제 끝났으니 슬슬 나가보셔야죠. 8778 쓰는 분, 0770 쓰는 분 사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웬일입니까? 골드스타 빨간색 더블데크 이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튜너까지 내장된 이거 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니 2458 쓰는 분인데요. 공장에서 이걸로 듣고 계시다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FM 93.1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2458 쓰는 분이었고요. 7002 쓰는 분께 수박 주스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자칭 타칭 수박 킬러라고 하신 분께 수박 오늘 수박 주스 시원하게 두 잔 함께 하시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아주 작은 라디오로 듣고 계신데 저 손바닥보다 더 작은 라디오인 것 같아요. 이게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거의 예전 너무 귀여운 이렇게 다이얼이 다 보이는 그 라디오를 쓰시는 5512 쓰는 분인데 이 라디오로 또 다른 분이 다른 공간에서 듣고 계세요. 3010 두 분의 주파수가 같은가? 같네요. 네. 이야 산을 배경으로 또 실내에서 이 작은 라디오로 가정음악 듣고 계신 두 분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개해드린 분께 수박 주스 두 잔씩 저희 사진 줄게 수박다오에 응답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48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은 음악 그리고 천왕성입니다.

1773년 어느 날 윌리엄 허셜이라는 음악가가 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제목 완전한 강학의 세계 A Complete System of Optics 였어요.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자 로버트 스미스가 쓴 책이었는데요. 오보의 연주자이자 오르가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허셜은 그동안 주로 음악과 관련된 책을 접해왔는데 이 책은 그가 그동안 읽었던 책과는 전혀 다른 재미를 줬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천체의 신비, 보이지 않는 궤도를 움직이는 별들의 이야기, 흥미진진했습니다. 허셜은 하늘의 행성과 별들을 직접 관측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값비싼 망원경을 구입할 여유는 없었고 그래서 그는 직접 망원경을 만들기로 합니다. 낮에는 오보에를 연주하고 저녁이면 책을 들여다보면서 렌즈를 깎아서 망원경을 만드는 작업에 도전한 거죠. 무모한 듯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새워 매달린 끝에 이듬해 그는 드디어 망원경을 만들었고요. 망원경을 계속 개량해 나가면서 별을 관측하던 허셜. 8년 뒤인 1781년, 그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성을 찾아내게 되죠. 음악가였던 윌리엄 허셜이 처음 발견해낸 이 행성, 바로 천왕성이었습니다. 천왕성의 발견자 윌리엄 허셜, 1783년 독일 하노버의 음악 가문에서 태어나서 30년 넘게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14살에 군악대에 들어가 오보에를 연주했고요. 20곡이 넘는 교향곡을 비롯해 협주곡, 실내악 등을 작곡하기도 했어요. 19살에 영국으로 건너간 허셜, 빌헬름이라는 독일어의 이름을 윌리엄으로 바꾸고 영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살던 30대 초반 천문학 서적을 읽게 된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별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 16시간씩 집요하게 렌즈를 깎아내더니 자신만의 망원경을 만들어냈죠. 그러더니 음악 활동을 아예 그만두고 천문학자로 직업을 바꾸어서 관측에만 매진했습니다. 천왕성을 발견한 것도 바로 그의 집요한 열정이 빚어낸 결과였죠. 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그가 독학으로 게다가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행성을 발견했다. 당시 과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메탄 가스와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얼음 거인이라고도 불려요. 에메랄드빛 혹은 연한 청록색으로 신비로운 빛을 지니고 있죠. 태양계 행성들을 소재로 음악을 작곡했던 구스타프 호르스트, 차가운 매력을 지닌 이 신비로운 천왕성을 마법사라고 묘사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금관악기의 강렬한 음색으로 그려냈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천왕성이었습니다. 천왕성 들으셔야죠. 구스타프 호르스트 모음곡 행성 가운데 마술의 신 천왕성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구스타프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 중에서 천왕성, 마술의 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천왕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렸는데, 발견만 한 줄 알았지 망원경을 직접 만들고 그냥 뭐 있는 렌즈를 그냥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니라 렌즈를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든 그 망원경으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윌리엄 허셜의 소나타 D장조 작품 4의 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티머스 로버츠의 합시코드, 플로리안 도이터의 바이올린, 마크 코드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5분입니다.

존 레논의 Imagine이었습니다. 존 레논과 리버풀 필하모닉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 공연 실황 음반 그 이후에 그 다시 라이브 연주한 것을 녹음 후 믹싱한 그 음원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로얄 코레 소사이어티, 루이스 클락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8685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하늘에 소원 하나 빌었죠? 돈벼락 좀 받게 해달라는. 어때요? 미쳐봐야 본전인걸요. 하셨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제가 돈벼락은 모르겠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아, 원하셔서 그거 전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계시다고 아, 8685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한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이 수박 주스와 더불어서 오늘 사진을 받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빨간색 더블데크 말씀드렸는데 야 이번에도 골드스타 그전이에요. 금성 튜너 그 밑에는 인켈 앰프 근데 너무 멋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 이 영롱한 그 주황색 불빛이 탁 그 93.1 그다음에 그 밑에 바늘 FM 여기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튜닝 있고 뭐라고 쓰였는지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멋집니다. 이거 사연 주신 분이 누구냐. 이분은 0694 쓰는 분 청주의 애청자 소암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저희 기기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아 이분의 기기는 샤프 여기에 6개 CD가 들어가고 한글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6 콤팩트 디스크 체인저 그래서 6개의 CD를 한꺼번에 넣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액정에 CD 1, 2, 3, 4, 5, 6 이게 다 번호가 있는데 이 기기를 이렇게 꾸준하게 사용하고 계시군요. 이분이 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정말 많은 분들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분은 결혼할 때 장만한 기기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 야 이걸 여전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니 30년 전 결혼 때 장만한 필립스 오디오 서라운드 스피커도 있음. 대단하십니다. 감사하고 제가 이거는 처음 봤는데 자체 제작한 스피커라고 해요. 콘크리트로 만드셨다고 자작 콘크리트 스피커 무진동으로 듣고 계시는데 정말로 시멘트 덩어리 안에 스피커가 내장돼 있는 요새 이런 것들도 있군요. 멋진 모습. 뭐 정말 예전 기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한 장비로 기기로 저희 가정음악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번호를 다 찾아가지고 이 네 분께 수박 주스 두 잔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감동시켜 주신 또 한 분이 계신데 아예 그냥 내려놓으셨어요. 그 차 안에서 이따만한 헤어로를 마시고 같이 찍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사연을 주셨냐면 7558 무섭게 보이시겠지만 빨간불에 한 컷 찍습니다. 저기 98.5 보이죠? 수박주스 탐나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저 이렇게 애청자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셨다고 7558 쓰는 분께 감사드리면서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0분. 이번에는 차이콥스키 4개 10월입니다. 선우예권의 2016년 10월 독일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10년 전 선우의 권 실황 녹음이군요. 유튜브 댓글창에 신토방님께서 그렇습니다. 연주자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실황 연주 전해드렸는데 이런 떨림, 이런 긴장감과 기분 좋은 함께함을 누리실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꿉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터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7월에도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일상과 건축을 섬세하게 그려낸 마쓰이에 마사시의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의 문장들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음악회 문학과 음악이 만나 위로를 건네는 마법 같은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7월 13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에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선우예권 씨가 그날 저희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에 맞추어서 어떤 곡을 들고 오실지 또 라이브 연주 어떻게 해주실지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음악 10시 27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우리 음악가 최영섭 선생이 지난 6월 20일 9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9년 강화에서 태어난 최영섭 선생. 서울대 음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우악을 양성하며 작곡과 지휘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칸타타 오 사랑하는 나의 조곡을 비롯해 480여 곡에 달하는 작품을 지었고요. 특히 1961년에 발표한 그리운 금강산을 통해서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2009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죠. 한국적인 정서, 멜로디로 가곡 발전에 공헌한 고 최영섭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이어지는 소식, 지난달 막을 내린 지나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이주원이 주니어 부문 우승, 또 이재용이 영 아티스트 부문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 클라이번 클리블랜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콩쿠르로 알려진 지나 바카우어 콩쿠르. 성인과 영 아티스트 그리고 주니어까지 세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11살부터 14살까지 참가하는 주니어 부문에서는 예원학교 재학 중인 이주원이 가장 높은 점수로 1위에 올랐습니다.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주원, 지난해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15세부터 18세까지 출전하는 영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이재용이 3위에 입상했는데요. 역시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재용,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이고요. 2024년 타이베이 대만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망주입니다. 최영섭 선생의 그리운 금강산, 바리톤 오현명, 홍현택이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여름 음악 축제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이 오는 7월 16일에 개막합니다. 첫날 개막식에 이어 본격적인 콘서트가 시작되는 7월 17일에는 에사 페카 살로넨이 이끄는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드뷔시의 바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으로 화려한 축제의 서막을 엽니다. 특히 올해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손민수, 김선욱,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등 한국 연주자들도 대거 출연할 예정입니다. 7월 26일 사제지간인 임윤찬, 손민수가 나란히 무대에 올라서 모차르트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퀘엘 365를 협연하고요. 8월 1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무대에 올라 레스피기와 바인베르크, 슈트라우스의 소나타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5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세계적인 현악 4중주단 하겐 콰르텟이 7월 7일에 마지막 연주회를 갔습니다. 1975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하겐 가문 남매들로 결성된 하겐 콰르텟. 1987년부터 전문 4중주단으로 해외 순회 연주를 시작해 그동안 40여 장의 음반을 발매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2024년에 공식 은퇴를 선언했고요. 그동안 세계 곳곳을 돌면서 고별 순회 공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는 7일 도쿄 토판홀에서 고별 공연에 마침표를 찍게 되죠. 반세기에 걸친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와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등을 연주하면서 피아니스트 타니 아키코가 객원 연주자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손민수, 임윤찬 두 분이 연주할 곡, 모차르트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퀘엘 36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를 듣겠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아와 라둘루프가 함께하고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이어서 슈만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4, 하겐 4중주단이 고별 연주에서 준비한 곡인데요. 오늘 2악장 나누겠습니다. 행진곡풍으로 다소 느리게 폴 파울 굴다의 피아노 하겐 4중주단이 연주합니다.

휴먼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4 중에서 2악장 행진곡풍으로 다소늘에게 파울 굴다의 피아노 하겐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모차르트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퀘엘 365 1악장 알레그로를 머레이 페라이아와 라둘루프의 피아노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4926 쓰는 분이 30년 전에 결혼할 때 마련한 오디오를 기본으로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 만든 오디오로 듣습니다. 7월 1일자로 퇴직한 남편이 며칠 전에 큰맘 먹고 사온 스피커로 들으니 소리가 더 섬세하고 좋네요. 이 스피커 35년간 직장인으로 수고한 남편이 본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한 해 한 해 조금씩 조금씩 좋아하는 것들을 장만하시고 귀한 그런 오디오로 저희 가정음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4926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고요. 윤교환님 콩으로 강원도에 사는 애청자신데 라디오 수신이 잘 안 돼서 고민 끝에 큰 감나무 꼭대기에 철사로 매달아 잘 듣고 계시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오늘 사진 많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몸짓을 나누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또한 아주 엉뚱하지만은 않은 셈이네요. 오늘이 국제 키스의 날, 국제 입맞춤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말이 생기기 전부터 이어져 온 아주 오래된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마음을 전하는 작은 몸짓 하나쯤 더 다정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르디티의 입맞춤, 일바치오,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박영민이 지휘하는 서울 클래시컬 플레이어즈의 연주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최희루님께서 첫 곡이 입맞춤이네요. 공명의 마음 떨리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선님도 아, 음악과 키스를 적어주셨고요. 조창현님 소리가 달아요. 달고 고급진 소프라노의 음성이었습니다. 임승주님께서 더울 때는 소프라노가 시원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공숙경님께서 그런 날도 있군요. 국제 입맞춤의 날. 참 흥미로운 날이네요.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도 이런 날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니 아신 분 있으세요? 저는 참 방송 때문에 알아가는 것들이 늘 많습니다. 용유미님께서 습기 다 빼고 커피 한잔 들고 에어컨 돌리니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 오늘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곳곳이 아주 눅눅하고 습하고 그런데 음악으로 쾌청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7월 6일 월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지난해 6월 20일 부산 콘서트홀이 화려한 개막축제와 함께 문을 열었었죠. 개관 이후 다채로운 공연과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 클래식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개관 1주년 기념 음악제의 소식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 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 음악제가 한창입니다. 부산 콘서트홀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지난해 정명훈 예술감독과 함께한 화려한 개막 공연으로 큰 화제를 모았지요. 이후에도 로열 콘서트 헤바우 오케스트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악단을 잇따라 초청하며 교향악과 실내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개관 1주년 기념 음악제는 지난 2일과 5일 정명훈 예술감독과 그가 직접 선발한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APO가 베토벤 합창과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하며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은 드브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8일에는 정명훈이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올라 APO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 베토벤 유령 트리오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를 연주합니다. 음악제가 끝난 뒤에도 축제는 이어집니다. 11일과 12일에는 부산 북항 랜드마크 부지 특설무대에서 오페라 카르멘이 정명훈의 지휘로 공연되는데요. 2천석 규모의 객석은 물론 돗자리를 펴고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피크닉 존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테너 김정훈, 메조소프라노 미셸 로지에, 바리톤 이동환, 소프라노 김순영을 비롯해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래식 부산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부산 콘서트홀의 이번 음악제가 부산의 여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것 같네요. 두 곡 들어보시죠. 먼저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5번 유령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에콘 브리오, 이진상의 피아노, 미하일 오브라츠키의 바이올린, 그리고리 알루미안의 첼로 연주입니다. 계속해서 드브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먼저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5번 유령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에콘 브리오, 이진상의 피아노, 미하일 오프라츠키의 바이올린, 그리고리 알루미안의 첼로 연주였죠. 그리고 방금 들으신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기훈님께서 조스가 나타났다. 좀 더위가 날아갔나요? 임태희님, 날씨는 꿀꿀해도 음악실에서 행복합니다. 김수연님도 장마에 뽀송 음악실로 놀러오세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863번 쓰시는 분께서 부산 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 음악제 소식 들으시고 저도 내일 보러 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온 가족 티켓을 끊어서 가다 보니 지출은 크지만 콘서트홀 생겨서 너무 좋네요. 함께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자 주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설레시겠습니다. 아, 내일이 이 드보르작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날인 거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정말 통 큰 결심하셨으니 즐겁게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놓치면 아까운 공연 소식 지금 알려드리죠.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는 박진우 슈베르트 피아노 전곡 시리즈 슈베르티아데가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박진우는 지난 2021년부터 슈베르트의 건반음악 전곡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시리즈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여덟 번째 무대인 이번 공연에서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과 16번, 그리고 피아노 5중주 송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음악으로 우정을 나누던 모임 슈베르티아데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한국 실내악의 대표 주자들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비올리스트 이신규, 첼리스트 주연선, 더블 베이시스트 조용우가 함께합니다. 일요일 오후 5시 롯데콘서트홀에서는 베를린필 12첼리스트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972년 창단해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베를린필의 대표적인 실내악 팀이죠. 12대의 첼로로 클래식, 재즈, 탱고를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풍성한 음향으로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보르작, 사티의 작품을 비롯해 에디트 비아프의 샹송과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을 연주한다고 하네요. 이번 내한 공연 토요일 오후 5시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들어보시죠. 안드레스 쉬프의 피아노, 클레멘스 하겐의 바이올린, 베로니카 하겐의 비올라, 루카스 하겐의 첼로, 알로이스 포쉬의 더블 베이스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안드레스 시프의 피아노, 하겐 4중주단 멤버들, 그리고 알로이스 보쉬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어본 음악이었습니다. 5984번 쓰시는 분께서 사무실 전체에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적어주셨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오늘 하루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되는 공연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서울시향 정기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젊은 지휘자 아지즈 쇼아키모프가 지휘를 맡는데요. 핀란드의 장대한 자연과 민족의 뜨거운 열망을 담은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과 함께 그동안 공연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종신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고잉 홈 프로젝트 1925가 열립니다.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바이올리니스트 스페틀린 루세프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모인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데요. 지휘자 없이 단원들의 앙상블만으로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죠. 2024년 베토벤 교향곡 전곡 시리즈, 지난해 라벨 관현악곡 전곡 시리즈에 이어 올해는 쇼스타코비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시리즈에 도전합니다. 그 첫 무대인 토요일에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국 작곡가 조지 거쉰의 피아노 협주곡을 손여름의 협연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바로 내일 KBS 음악실에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7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고잉 홈 팀이 마스터로 나서는 살롱드 고잉 홈이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쇼스타코비치를 중심으로 격동의 20세기 음악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 내일 살롱드 고잉 홈의 첫 방송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1번, 그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논 트로포, 렌토 들어보시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만원트로포 렌토 보내드렸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여름 더위가 잊히는 냉기 어린 음악에 선을 했습니다. 습기도 제거된 것 같기도 하고. 이병렬님께서 와 무려 7월 한 달간 고잉홈 마스터라고요. 수영님 제 귀를 방금 의심했습니다.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7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만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손예른 피아니스트 그리고 스베틴 루세프 바이올리니스트를 비롯한 6분이 콩 스튜디오에 오신다고 해요. 쇼스타코비치 비롯한 여러 곡들 연주해 주실 텐데 아직 저도 정확히 어떤 곡들을 하실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참 기대됩니다. 정말 북적이는 매주 화요일이 될 것 같아요. 살롱드 고잉 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곡을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연습곡 F장조 작품 10의 8 이어서 작품 10의 10까지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내려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는 것은 아니고 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하고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그런 날씨라고 하는데 우산 챙기시면서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나이테로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missing ring, 잃어버린 고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가뭄이 극심했거나 산불을 겪었던 해, 혹은 나무가 살아남기에만 급급했던 시기에는 생장이 멈춰서 나이테가 결손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그 시간을 지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지 않은 거죠.

Believe me if all those endearing young charms.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젊은 매력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어 라고 노래하는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미류님께서 원산 바닷가 고운 모래밭 맨발 걷기 하면서 들어요. 파도 소리 배경 삼아서 오래오래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산, 내가 견뎌내야 할 파도가 보이지만 내 앞에는 내 발을 감싸는 고운 모래밭도 있음을요. 여러분께도 그런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기억조차 나지 않는 정말 그저 버텨내고 살아냈던 그런 시간들 있으신가요? 보통 어린아이 키울 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들 많이 하시던데 너무 겨를 없이 지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루하루 그냥 겨를 없이 그러나 차근차근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계신 그 자리 모두 응원하면서 월요일에 생생클래식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 혜영님께서도 딸기 우유 지연 씨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선님께서도 블라우스 좀 탐나네요 하셨고요. 루비앤님도 핑크 나

안방 잘 어울려요. 에버그린님도 대학생 같아요. 어머나 대학생 소리 언제 들어보겠어요. 감사하고요. 수아님께서 머리 묶으셨구나. 편하게 들으려고 삭제했던 공을 3년 만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여러분께 전할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드디어 생생 클래식에도 여러분이 많이 많이 기다리시던 커피점이 입점했습니다. 박수! 네, 생클 애청자들을 위한 커피 쿠폰을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많이 많이 막 팍팍팍 쏘지는 못해도 그래도 보답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선물해 드릴게요. 마침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이에요. 벌써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검색해서 아마 콩으로도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요. KBS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퀘르 622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퀘르 622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메릴 스트립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116번 쓰시는 분. 긴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고 머리 감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하셨고 8692번 쓰시는 분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마침 신청하고 싶은 곡이었다고 하셨고요. 6320번 쓰시는 분 이 곡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네요. 요즘은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 수 있나 싶은 순간들입니다. 힘이 필요한 때예요 하셨는데 아 그럴 때가 있죠. 숨이 정말 턱턱 막히는 그런 순간들. 이 더위와 이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힘듦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게 고통 없이 쓱 그 힘든 시간들도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8176번 쓰시는 분 축축한 오후에 듣는 생글이 참 좋습니다. 처지지 않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아 오늘 저희가 커피점을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아 저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칭찬으로 이렇게 커피를 드리고 하면 이게 참 제가 좀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형섭님께서는 제 머리 스타일이 할머니 밥 메실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탈락입니다 이건. 그리고 3620번 쓰시는 분 많이 힘드시다고 하니까 커피 쿠폰 저희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전해드리고요. 3630번 쓰시는 분. 아 그리고 숙경님께서도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치열했던 워킹맘 시절이 떠올랐다고 하셨고요. 송쌤님께서 유튜브로 커피 창고가 생겨서 그런지 커피 드시나 봐요 하셨는데 저희 커피 창고라는 무관한 커피입니다. 네. 위정님께서도 오늘 아주 편안하고 시원해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53번 발트슈타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김선욱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53번 발트슈타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김선욱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곡 들으니까 임범님께서 발트슈타인 저로 하여금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게 만든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연습하면서 나는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런데 취미로는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주말에 그 저희가 주간 생클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선욱 씨 그리고 조성진, 선우예권, 임윤찬이 함께한 그 공연 CNN 쇼타임에서 방송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잠시 봤었는데 김선욱 씨가 이제 예술 감독으로도 활동하면서 같이 피아노 넉대 연주도 함께하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어느새 천재 피아니스트에서 또 예술 감독으로 또 성장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김선욱 씨의 연주를 보면서 봤던 그 쇼타임이 갑자기 생각이 난대요. 오늘 축축한 오후에 듣는 생글이 참 좋으시다고요. 8176번 쓰시는 분. 처지지 않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4418번 쓰시는 분은 비가 출출이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창밖에 초록초록한 나무와 클래식 선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얼마 전 35년 다니던 삶의 터를 퇴직한 이후로 클래식 들으면서 차분히 제2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이 가졌을 때 자주 들었던 음악들이 오늘따라 많이 나와서 참 즐겁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일터에서 함께해 주시는 5089번 쓰시는 분. 회사에서 나오는 식사가 좀 부실해서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동료들과 맛있게 식사 중이에요. 우리의 식탁에 클래식이 흐르고 왕의 식탁이 부럽지 않네요. 그러게요. 비 오는 날 김치찌개 이렇게 둘러앉아서 드시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효진님께서는 커피보다 더 잠을 확 깨우는 김선욱 씨의 연주라고. 또 5257번 쓰시는 분도 저만의 힐링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얼른 착석했어요 하셨고 1256번 쓰시는 분은 대전인가 보네요. 소나기가 오다가 해가 쨍 뜨다가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든 말든 유휴히 도로를 횡단하며 풀을 뜯어먹는 카이스트 거위입니다 하셨어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카를 요하킴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인숙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생클은 나의 옹달샘이라면서 듣고 싶어 하신 곡인데요. 카를 요하킴 안데르센은 이제 플루트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플루트 그 전공자들이 하는 그 에뛰드를 또 작곡한 작곡가지요. 오늘은 여섯 개의 살롱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찬트 파스토랄 그리고 네 번째 곡인 마카롤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아 마테이의 플루트과 마이클 티데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 가운데 바카롤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제시 노만과 메조 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라모네 국립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카를 요아킴 안데르센의 여섯 개의 살롱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그리고 네 번째 곡 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마테이의 플룻과 미샤일 테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맛이죠. 뱃노래엔 뱃노래. 언제 배를 타볼까요? 올여름에. 물론 한강 유람선 당장 탈 수 있지만요. 하셨는데 혹시 한강 버스 타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타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배를 타봤어요. 생각보다 손쉬운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또 기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72번 쓰시는 분 5월에 아이들이 사온 카네이션 화분에 옮겨 심고 검색해보니 요 꽃대가 잘라주고 또 햇볕에 놓으라고 해서 했는데 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이요 하셨는데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2897번 쓰시는 분 걱정 많으시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해병대 동반 입대한 우리 집 쌍둥이들 오늘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 명은 손톱이 들려서 더위에 덧나 염증이 생기고 살이 올라와서 걱정이네요. 쌍둥이들 훈련 제발 무사히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6주 훈련 무사히 잘 마치기를 저희도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 더위에 이 훈련을 해내고 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패기를 갖게 되는 다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면서 전해드렸고요. 마음 많이 졸이고 계실 것 같아요. 2897번 쓰시는 분 아무래도 시원한 커피 한 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잔 보내고요. 그리고 5204번 쓰시는 분 언론 고시를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점심시간에 밥 친구 삼아서 생글 듣고 있어요. 저도 지연 씨처럼 예고에서 음악 전공하다가 대학 와서 언론 고시로 진로를 변경했는데요. 지연 씨에게 직접 응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분명 잘 해내실 겁니다. 음악을 했던 근성과 또 참을성과 그리고 그 마음 모든 일이 비슷하더라고요. 임해보면 이제 비록 악기나 음악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또 분명히 성과를 내시리라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 전해드릴게요. 다음 곡은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춤곡입니다. 아비아비탈의 만돌린과 카모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입니다.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춤곡이었습니다. 아비아비탈의 만돌린과 카모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였습니다. 우체통이 바뀌었어요. 우표값도 이제 500원이 됐고요. 그래요? 9373번 쓰시는 분? 저도 편지 보낸 지 진짜 오래돼서 몰랐어요. 그리고 정한님, 예전에 하던 프로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해요.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네요. 그리고 5318번 쓰시는 분, 어제 예술의 전당 다녀오셨군요. 저도 갔었는데. 지난 주말에 거래처 손님이 본인이 참여한다고 마련해 주신 오페라 표가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저희 매장 오실 때마다 KBS 클래식 FM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셔서 저보고 클래식 음악 좋아하냐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 오페라 극장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멋지고 좋았습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전주곡, 간주곡 라이브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아, 저도 그 공연을 보러 간건 아니었지만 어제 예술의 전당 가서 이것저것 공연 소식과 또 전시회도 많이 접했는데 오늘 마침 또그 전시회에 관한 이야기 한낮의 페르마타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4044번 쓰시는 분. 밥 매러 가는 할머니 아니고 질끈 묶은 헤어를 보면서 열심히 사는 프로 같다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뭐 마음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머리를 질끈 묶는다는 건. 1066번 쓰시는 분. 대답 없는 생클커피. 저는 그냥 믹스커피 한 잔 했어요. 마시고 초등학교 1학년 하교 가겠습니다. 하셨는데 다음번에 도전하시면 꼭 기억했다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5359번 쓰시는 분, 내일 대학병원에서 엄마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0159번 쓰시는 분, 넉 달을 애먹이던 일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고등 큰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해서 전혀 다른 고민이 시작됐네요. 목적지는 같으나 길이 달라지니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셨어요. 이제는 제법 큰 아이네요. 아이를 믿어주고 그리고 또 최대한 그 고민을 같이 해주는 게 그냥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결론을 대신 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꼭 아이와 함께 만들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 프란츠 박스만의 까르멘 판타지입니다. 클로에 한슬립의 바이올린과 파울 마니지미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페라 까르멘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프란츠 박스만의 까르멘 판타지였습니다. 글로의 한스 리베 바이올린과 폴 마니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애청자예요. 5359번 쓰시는 분. 온 마음을 라디오에 맡겨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표고버섯밥 해드렸어요. 불 앞에서 요리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리 축하하신 저희 엄마, 다른 엄마들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희생 마음 편히 온 가족이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불 앞에서 요리해봐야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또 새삼 느끼게 되죠. 6670번 쓰시는 분은 얼마 전에 접촉사고 나서 놀란 가슴으로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더 왜 조심 안 했을까 자책하면서 이만하길 다행이다 다독였지만 그 길을 지나가기가 겁나네요. 이제 통 입맛도 없고요 하셨는데 아마 시간이 약이 되어줄 겁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도 안내해 드릴게요.

0: 이번 주 생생 클래식 선물은 문화예술 종합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치워로우입니다. 이번 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세계가 반한 오페라 스타 테너 백석종을 조명하는데요. 촉망받는 바리톤이었던 그가 테너로 전향한 뒤 세계 정상의 테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을 바탕으로 만든 협주곡이 세계 초연되고 음악가 진은숙이 상주 작곡가로 위촉됐던 페스티벌이죠. 지난달 막을 내린 제81회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예술계 소식을 풍성하게 발빠르게 전해주는 아르떼 매거진 7월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5분 뽑아서 전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7분입니다.
1: 생생클래식
2: 미나 12시
3: 탄탄클래식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이 화가의 작품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떠오릅니다. 크고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그림체. 그림 속 인물들은 한결같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알 수 없는 포동포동한 몸을 지니고 있고요. 왕과 귀족들도 근엄하지 않고 장난감 인형 같은 모습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 속에선 말이죠. 페르난도 보테로는 보테리스모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양식을 창조한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 속에선 모든 게 빵빵한 풍선처럼 부풀려져 있죠.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악기, 정물화 속의 과일들까지도요. 그 유명한 모나리자는 보테로의 손을 거친 뒤 아이처럼 통통한 볼살을 지닌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고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인 시녀들 속의 공주도 유독 더 부풀려진 풍성한 치마를 조그마한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술사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 패러디가 아닌 오마주를 했던 겁니다. 보테로의 팔레트는 밝고 따뜻합니다. 조국 콜롬비아의 국기색인 빨강과 노랑, 파랑을 주로 사용했고요. 정물화 속의 과일들은 더욱 탐스럽게, 투우사들은 무게감 넘치게, 서커스 단원들은 화려하고 동화적인 색감으로 그려넣었죠. 그가 만든 조각들도 하나같이 모서리 없이 동글동글한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머러스한 작품들을 주로 다룬 보테로가 어느 시기 어두운 작품만을 그렸던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있었던 포로 고문 사건의 기사를 접하고 예술가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는데요. 인간에게 자행된 고문의 충격을 받았던 그는 14개월 동안 그 참상을 그리는 데 몰두합니다.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와 폭력에 반대하려는 의도로 말이죠. 고통과 공포, 잔혹함이 화폭을 가득 채웠던 시기를 지나 보테로는 다시 밝은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렸던 게 바로 서커스 연작이죠. 어렸을 적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했던 서커스의 기억을 건져올려 광대와 고개사, 줄타기 배우들과 사자가 등장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레트는 다시 색채로 가득해졌지만 그렇다고 서커스 연작이 유쾌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보테로의 다른 작품들 속 인물들이 그렇듯이 광대와 고개사들도 웃지 않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이죠. 페르난도 보테로는 예술이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의 고통과 슬픔까지 모른 척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테로의 그림 속 인물들은 크고 둥글고 귀엽게, 그러나 끝내 웃지 않은 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아졸라의 리베르탄고였습니다. 에마누엘 엑스와 파블로 제글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콜롬비아의 거장으로 꼽히는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보테로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8월 말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연작들 가운데서 미술사의 고전들을 보테로식으로 변주해서 그린 작품들, 또 서커스 연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정보를 이렇게 알고 가면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시라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어제 예술의 전당 가서 전시는 못 보고요. 그 전시회 끝나고 나오는 그 기념품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전시, 저 전시, 기념품 가게 다 가서 구경 많이 하고 왔는데요. 어느 전시를 먼저 볼까 즐거운 고민을 했습니다. 정규님께서는 페르마타가 무슨 뜻일까요? 하셨는데 재경님이 또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보에서 느림표를 페르마타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어의 멈춤, 중지, 또 버스 정거장이라고도 또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한낮에 잠시 쉼을 가져보자 하는 시간으로 한낮의 정거장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진희님은 다녀오셨구나. 학생 시절 책의 이미지로 보던 작품에서 느끼지 못했던 양감이 원작에서 아주 빵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회화보다 조각이 더 좋았어요. 직접 봐야 느낄 수 있는 작품의 에너지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님께서 보테로전과 함께 고야전도 열리고 있으니까 미술관 나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셨고, 지은님도 다녀오셨군요. 한국 전시회 준비 중에 타게 하셨다고요.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셨는데, 23년에 아흔이 조금 넘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난 보테로.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아마 보시면 아하 이 작품들 하실 겁니다. 0504번 쓰시는 분도 아, 저는 전시장 가면 유명한 한 작품 말고 다른 한 작품을 집에 가져가야 한다 생각하고 감상하는데요. 보테로 전시에서는 오, 이 그림이 좋으셨군요. 스케치로 된 작품인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가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이제 표지에 쓰이는 그 작품 말고도 내 마음속, 내 취향에 맞는 작품들 하나 기억하고 나면 그 예술가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29번 쓰시는 분은 지연 씨는 저를 일으켜 세우는 마법 같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화천에서 1972번 듣고 계시고, 또 2032번 쓰시는 분은 부부가 함께하고 계시군요. 아, 이번에는 또 귀에 익은 곡들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연주로 Rain 전해드리죠.

파헬베르의 캐논에 가사를 붙인 곡이죠. How, Where, When 이었습니다. 제임스 걸베이의 플루트과 클레오 레인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루이지 사카모토가

작곡한 영화 마지막 황제에 삽입된 곡이자 Rain이었습니다. 루이지 사카모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들 이 음악이 Rain이었구나 하셨고 이게 아마 TV 예능 같은 데서 자주 쓰이나 봐요. 그래서 궁금해 하셨다고. 그리고 8644번 쓰시는 분도 이 곡 들으면 꼬마 황제가 걸어나오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극적이고 아름다운 그의 음악들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그는 세상을 이제 떠났지만 그래도 그의 아름다운 음악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7609번 쓰시는 분은 중간중간에 무얼 보면서 이렇게 재밌어 하실까요? 하셨는데 여러분이 올려주신 글을 또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소개는 안 해드리지만 다 소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 충분히 다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9291번 쓰시는 분은 생생클래식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3, 4도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뽀송하게 개운해지는 선곡들, 살맛나게 하는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 우아하고 경쾌하고 애잔하다가 다시 우아하여서 다시 듣고 싶은 두 시간이라고. 감사해요. 우아함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 발트 토이펠의 플리드 디아망, 다이아몬드 빛, 작품 160번입니다. 프란츠 바우어 토이 세리지 위하는 빈 폭스 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발트토이펠의 다이아몬드의 비왈츠 160번이었습니다. 프란츠 바우어 토이셀을 지휘하는 빈 폭소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뱃속의 아가랑 듣고 있습니다. 4995번 쓰시는 분. 음악이 좋은지 뱃속 아기가 태동이 엄청나네요. 덩달아 저도 행복해집니다 하셨는데 오, 아기가 이런 취향이었군요. 왈츠 좋아하는군요. 프랑스 사교계 무대를 위해서 작곡된 아주 화려한 곡이죠. 밤하늘에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확 내려오는 것 같은 반짝반짝하는 보석가루 같은 이 모습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당대에도 아주 인기가 있었다는데 오늘 아가와 함께 들었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두 대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닐 트리포노프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했고요. 스승과 제자죠. 세르게이 바바얀과 나닐 트리포노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를 두 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곡으로 들었습니다. 세르게이 바바얀, 다니엘 트레포노프의 연주였습니다. 유미님이 오늘 날씨가 요망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날씨와 정말 잘 어울렸던 곡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생크릴이라고 1125번 쓰시는 분, 그리고 피아니스트 직접 편곡에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소리를 아주 섬세하게 가져온 상상력이 풍부한 버전인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또 수민님도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고 많은 대중가요에도 인용될 정도로 멜로디가 참 아름다운 이 곡 피아노 편곡 버전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로맨틱한 감성에 빠져듭니다. 하셔서 한 곡 더 갑니다. 그라나도스의 로맨틱카. 기타 4중주단이죠. 보티첼리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라나도스의 로만티카 작품 37회 9번이었습니다. 보티첼리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드뷔시의 판화 가운데 비오는 정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킹그루 올랍손의 연주 전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전곡을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그가 이끄는 소나토리 델라 지오에사 마르카의 1992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안토니 드보르자기의 피아노 트리오 둠키 작품 번호 90 트리오 반드로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토텐 탄츠, 죽음의 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진노의 날 주제에 의한 페로프레이즈입니다. 크리스찬 침메르만의 피아노,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작곡한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단합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또 텐탄츠, 죽음의 춤, 진노의 날 주제에 의한 패러프레이즈죠. 세이지 오자와가 주연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크리스찬 짐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보르작의 둠키입니다. 이 곡은 소나타 형식,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식에 의거하지 않고 작곡자 자기식으로 술술 써내려간 곡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름답죠. 과연 전통이란 무엇인가를 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토닌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둠키, 작품 번호 90, 트리오 반드로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눈키 작품 번호 90 트리오 반도로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엘버트 세몬스의 루마니아 선율과 집시 중곡 작품 번호 23 폴 바리세 바이올린 캐더린 에드워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알버트 세먼스의 루마니아 선율 그리고 집시 댄스 작품 번호 23 폴 베리스의 바이올린 캐더린 에드워즈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비발디의 4개 전곡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오래전에 이무지치의 연주 하나면은 충분했죠.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정적을 깬 것이 나이질 케네디. 화려한 복장과 화려한 조명으로 파격적인 사계를 선보이면서 이 예쁜 곡이 그렇게 파괴력이 강한 곡이었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질 케네디 이후에도 전후에서 이미 시대악기 연주로 그런 파격을 선보인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요. 그 바로 대표적인 예가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오늘 감상하실 1992년 레코딩입니다. 정말 악보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새소리 묘사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또 폭풍우 치는 장면에서 그 휘몰아치는 그 앙상블의 연주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뭐 거의 대세가 됐습니다만 이 수많은 시대악기 연주단체가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서 아직 이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1992년 레코딩을 능가할 만한 것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디오 파일 수준의 음질도 이 음반에 같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4악의 4개의 콘체르토 작품 번호로 따지면 8의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봄 협주곡 2장조 리용번호 269, 여름 협주곡 G단조 리용번호 315, 가을 협주곡 F장조 리용번호 293, 겨울 콘체르토 F단조 리용번호 297,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소나토리 델라 지오요사 마르카의 연주입니다.

오늘 집중감상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전곡 전해드렸습니다. 봄 리용번호 269, 여름 리용번호 315, 가을 리용번호 293, 겨울 리용번호 297로 이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소나토리 델라 지오이어사 마르카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번호 759, 미완성 전해드립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완벽주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번호 759 미완성 전악장 1악장 2악장이었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주의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유병원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는 폭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는 소나기처럼 지나가게 하소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소리에 떨게 하시고 메마르고 감은 곳에도 주저없이 내려 그 땅에 꽃과 열매를 풍요로이 맺게 하소서. 양광모 시인의 비오는 날의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양광모 시인은 이 비오는 날의 기도를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주는 담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담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맺습니다. 비 오는 날 양광모 시인은 기도합니다. 비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담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브람스의 레겔리트 비에놀의 작품 59의 3번 바리톤 올라프 베어의 목소리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가끔 정말 비 내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쁜 꽃에게도 또 큰 나무에게도 또 이름 모를 풀들에게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내려주는 그 모습을, 그 넉넉함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비처럼 편안한 노래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오후를 좀 촉촉하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면서 한 시간 음악으로 채우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테오드로 듀부아의 곡입니다. 세제메 내가 사랑했다면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쌍드린느 삐오의 목소리고요. 르 콩세르 들라 로주가 함께합니다.

프랑스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셸 르그랑의 Un Parfum de Fond du Monde, 세상 끝의 향기였습니다. 바리톤 브리노 라블랑드와 소프라노 프랑스 듀발의 목소리, 마르크 듀랑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테오도르 듀부아의 내가 사랑했다면, 소프라노 쌍드레네 비오의 노래 르 콩세르 드 라 로주가 함께했습니다. 비 오는 날 여름 묵묵히 피어난 백합이 있어요. 4291 쓰시는 분. 그러니까요. 항상 자연에게는 그 묵묵함을 배우고 싶어지죠. 너무 더우면은 덥다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호들갑스럽게 불평하는 저를 또 반성하게 되네요. 예쁜 꽃사진 있으시면 같이 나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포노터의 목소리, 뱅트 포슈버리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포노터의 노래, 랭트 포시바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저희 농장에 핀 백합꽃입니다. 4891 쓰시는 분 사진 주셨는데요. 마음도 백합이시네요. 제가 꽃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승희씨 7시에 출발 FM과 함께 진행할 때 저는 청춘으로 출근길 안에서 쫑긋했었는데 세월이 정말 쏜살 같군요. 박유정님.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8년? 그 정도 됐는데도 유정님 성함이 보자마자 기억이 나네요. 그간 더 깊어지셨겠어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또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멕시코 작곡가 마리아 그라베르의 테키에로 디히스테, 사랑한다 말했지요.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방학마저 귀국한 손녀 최의연과 추억 만들고 싶어요. 2112 쓰시는 분. 오늘 두 분 다정히 왠지 듣고 계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중에서 주코와 정덩르 헝거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이 곡 테너 알랭방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할아버지 선물에 저도 하나 더 얹어서 보태보려고요. 줄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에서 저기 오는 여인은 시바 여왕보다 더 아름답네, 소프라노 자빈네 드비에유와 메조소프라노 조디드보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죠.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중에서 세키 비앙테 플리벨레, 저기 오는 여인은 시바 여왕보다 더 아름답네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자비네 드비에유와 메조 소프라노 조디 드보, 프랑스와 자비에 로트가 지휘한 레시 에클르가 함께 했고요. 앞에서는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 자비 중에서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전해드렸어요. 테너 알랭방주의 목소리, 조르주 프라트르가 지휘한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아이가 학원 가기 전에 반가운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는 척을 해주네요. 출발 삼촌 함께 했던 마지막 방송 때 울었던 어린이가 이제 중2가 됐어요. 3957 쓰시는 분, 아이고, 벌써 이렇게 컸네요. 그러고 보면 그때 30대였던 출발 삼촌도 이제 45이 됐으니까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 봤던 사이처럼 반가울 수 있으니까 참 좋죠. 종종 이렇게 뵐게요. 바흐의 미사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232 중에서 아누스 데이 전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히의 목소리고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이 함께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미사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232 그 가운데 아누스데이 전해드렸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타 루드비히의 목소리 하르바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4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드릴게요.

많은 음악사 연구자들이 근대 나폴리 가곡의 출발점 하나로 평가하는 곡이 있습니다. 1893년 피에드 그로타 노래축제에서 우승한 그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데볼리오 베네 아사이에가 바로 근대 나폴리 가곡의 시작을 알리는 곡인데요. 피에드 그로타 노래축제는 나폴리 가곡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음악 축제입니다. 나폴리에서 매년 9월 8일 피에드 그로타 성모를 기념하는 종교축제에서 발전한 음악축제인데 19세기에 들어 신작 나폴리 가곡을 발표하고 겨루는 작곡 경연대회가 열리면서 근대 나폴리 가곡의 산실이 된 노래축제죠. 1839년 열린 첫 공식 노래경연에서 우승한 곡이 바로 그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입니다. 이후에 후니쿨리 후니쿨라, 오 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와 같은 수많은 명곡이 이 축제를 통해 알려지면서 나폴리 가곡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나폴리 가곡의 등용문이자 산실이었는데요. 특히 그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는 피에드 그로타 노래 축제를 통해 크게 알려지면서 나폴리 가곡 전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이 노래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온 도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만큼 나폴리를 들썩이게 만든 노래였죠. 노래축제에서 우승한 이듬해인 1840년 8월 6일 문학주간지 옴니브에 라파엘레 토마시라는 언론인이 쓴 글입니다. 이 노래가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 길을 걸어도 가게에 들어가도 어디를 가든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이런 불만 섞인 논평도 있었습니다. 벌써 다섯 달째야.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모두가 같은 노래만 부르고 있어. 어디를 가도 몸 돌리는 곳마다 들리는 건 오직 이 노래뿐이야.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당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인은 이런 풍자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나폴리여. 난 이제 널 떠나 멀리 가려고 해. 무슨 엉뚱한 생각이냐고 묻겠지. 왜냐고? 이제는 그 노래만 들으면 진저리가 나기 때문이야.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폴리의 어느 시인을 진저리 나게 만들고 나폴리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있었다는 노래. 나폴리 가곡 그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데볼리오 베네 아사이에입니다.

결국 거짓말한 사람은 나라는 거야. 넌 언제나 둘러대는 데 능숙하지. 그게 바로 네 특기니까. 정말이야. 널 사랑했던 그날을 저주하고 싶어. 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군. 그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데브 올리오 베네아사이의 오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제 끝음악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마무리도 이탈리아 벨칸토로 한번 이어볼까요? 벨리니의 방황하는 은빛 다리어, 바가루나 케이나르젠티, 소프라노 에바 메이의 목소리고요. 파비오 미디니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벨리니의 와가루나 케 이나르젠티, 방황하는 은빛 다리여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에바 메이의 목소리, 파비오 비디니의 피아노가 함께했고요. 노래 날개 위에 오늘 끝곡이었어요. 날씨가 무거워서 좀 더 축 처지는 월요일이지만 또 월요일 잘 넘기면 일주일 금방 가죠. 음악과 함께 편안한 저녁 맞으세요. 김승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새벽 딱 울 때 들에 나가 일하고 달비친 개울에 호미 씻고 돌아오는 그 맛을 자네 아는가? 아무데나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다가 심심하면 퉁소나 한 가락 부는 그런 멋을 자네가 아는가? 내사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네. 자네 이 마음을 아는가? 조지훈 시인의 산중문답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산중에서 한 어르신이 던진 질문들, 그 맛을, 그 멋을, 그 마음을 아는가 하는 질문들. 네, 압니다 하고 대답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알아가는 건 너무나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시인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정산 배구나 할 말이 없다. 정겨운 작곡 구름 위로 해금살롱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정겨운 작곡 구름 위로 해금살롱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조지훈 시인의 산중문답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맛, 여유를 잃지 않는 멋,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을 아는가 하는 그 질문. 아는가? 그 질문이요? 아는가? 예요. 가장 부드러운 말로 오늘의 우리를 꾸짖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 동안 그 맛과 멋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을까요? 변계원 작곡 신풍류 가운데 2장 지혜, 3장 멋 준비했습니다. 이정의 가야금과 김정승의 소금 연주입니다.

최덕열 작곡 종로풍악 불세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변계원 작곡 신풍류 가운데 2장 지혜, 3장 멋 들으셨습니다.

주셨네요. 이지영의 갈금 연주, 김정승의 소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 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안군의 이름은 명관이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람됨이 호탕하여 베풀기를 좋아했고 남을 쉽게 믿었다. 그 때문에 가산을 여러 차례 탕진하였다. 이 글은 조선 후기 문인 남공철이 안명관이라는 인물에 대해 쓴 것입니다. 안명관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 됐는데 뒤늦게 묘지명의 형식으로 글을 쓴 것이죠. 묘지명은 대부분 그 사람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데 이 글은 그의 어리석음을 먼저 지적합니다. 형식만 묘지명일 뿐 다른 목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이죠. 과연 안명관이란 사람은 어떻게 살다 갔는지 더 읽어볼까요? 평안도 성천에서 은점을 열었을 때 동업하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었다. 안군은 그날로 괴짝을 열어 귀한 물건들을 내놓고 집 한 채와 밭 200경을 팔아 수천 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3년을 머물며 광산을 파 들어갈수록 은을 얻기는 더욱 어려웠고 어쩌다 얻는다 해도 품질이 나빴다. 채굴꾼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안군도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은점, 즉 은광을 개발한다는 말에 혹해서 재산을 팔아 투자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재현의 방죽을 쌓으면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금을 들여 일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고 방죽도 결국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런 실패담을 남궁철이 굳이 글로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일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이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요행으로 이익을 얻으려다가 방죽이 무너지고 나서야 후회한다. 이 사람의 일을 세상의 경계로 삼을 수 있으리라. 광산과 방죽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이상규 작곡 청산 박인기의 피리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평시조 사나 물어보자 김어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하나 물어보자 고금사를 내 알리라. 고황금 내 호걸들은 몇몇이나 지나든고 이후란 묻는 있거든 나도 함께 일러라. 병시조 사나 물어보자 함께 하셨어요. 김우라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4인 놀이 구성 놀이 가운데 2장 함께 하시죠. 4인 놀이의 현주입니다.

자이놀이 구성 놀이 가운데 2장 들으셨습니다. 윤석영의 아쟁과 장구장단, 이영섭의 대금과 태평소, 신현석의 해금과 증연주, 이재하의 검은고, 그리고 북장단, 사이놀이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은 여러 영장류를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구가 되고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구와 손을 잡는지. 일부 학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지능이 가장 발달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또 그 관계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돌고래는 동맹을 맺었다 흩어지고 다시 맺기를 반복하고 또 동맹을 맺은 단체끼리 다시 동맹을 맺으며 삽니다. 남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돌고래 사회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동물학자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침팬지 같은 영장류 사회도 인간 사회처럼 개체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고 하네요. 때에 따라 필요한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능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또 다른 동물, 돌고래들도 무리 속에서 남들과 잘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군요.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그것을 풀어나가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 같은 돌고래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들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광재 작사, 김영동 작곡, 우리 함께 친구 되어. 민정현과 이은진, 김준수, 이희정의 노래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이 장마가 언제까지 될지요? 지난 6월에는 날씨가 예년보다 쾌적해서 반갑긴 했는데 비가 너무 안 와서 또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올해 늦게 찾아온 장마가 부디 비를 적당히 또 고루 뿌려주고 큰 피해 없이 떠나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풍성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FM 풍류마을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무데나 찍어도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는 장소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장소는 차나무가 심어진 차밭이라고 합니다. 키 작은 차나무들이 능선을 따라 줄지어선 차밭을 카메라에 담

하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멀리서 찍을수록 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을 수 있다고 하죠. 오늘처럼 비를 흠뻑 맞아도 차밭은 물방울이 햇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풍경이 마음을 다림질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차나무가 사람의 몸에 이로운 잎을 내어주는 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차나무는 키가 작지만 자기 키보다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고 싶을 땐 차나무를 생각하고 오늘처럼 비가 지나간 날에는 차나무 뿌리가 이 비를 흠뻑 흡수하는 것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국의 클래식 기타리스트죠. 크리스 글라스필드의 연주였습니다. 그가 곡을 쓰고 연주한 스완송 백조의 노래였는데요. 수사나 레이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음의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꽉 채워서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세음에서도 좋은 음반 선물과 또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세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음반 혹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유경희 씨, 녹차밭에 가보고 싶군요. 흠뻑 왔던 비는 벌써 지나고 환한 빛을 비추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472번 쓰시는 분, 플루트 소리가 분주했던 월요일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네요. 플루트 소리가 너무 좋은 퇴근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퇴근길에 함께 하실 수 있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선물입니다. 네, 9472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비틀스의 곡이죠. 비틀스의 곡 가운데 참 예쁜 노래죠. In My Life라는 곡. 이 곡을 덴마크의 수도사들로 구성된 그룹, 잘 알려진 팝들을 그레고리오 성가 스타일의 코러스로 노래하죠. 아우스쿨타테가 노래하는 In My Life 들어보시죠.

이 곡도 귀에 익은 멜로디죠. 제니스 이안의 At 17이라는 곡이 원곡이죠. 1970년대에 발표됐던 곡.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어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 가수 카롤리네 크루거. 카롤리네 크루거가 노래한 Engang Yales Liv.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한 번은 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비틀스의 In My Life를 덴마크의 수도사들 아우스쿨타테의 그레고리오 성가 스타일의 코러스로 전해드렸고요. 6093번 쓰시는 분, 요즘 너무 힘든 터널을 지나는 중입니다. 새음을 일주일 내내 들으며 힘을 얻었고 오늘은 콩도 설치했어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 힘든 터널일까 모르겠지만 부디 좀 안전하게 잘 통과하시면 좋겠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콩 설치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든 클래식 FM을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KBS 콩도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15번 쓰시는 분, 오늘로 이사 온 지 보름이 되어 갑니다. 또 다른 경험 속에 살고 있어요. 적응의 시간도 잘 보내볼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 또한 또 즐거운 적응의 시간입니다.

보내시기 바라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115번 쓰시는 분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임태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한 모든 분과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세미노 로시의 노래 청하셨나요? 솔로 아이 우나 파라미라는 곡. 그리고 이어서 강윤희 씨께서 청하신 곡도 전해드리죠. 마음이 복잡하던 20대, 친구가 되어주었던 파트리시아 카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멋진 그녀의 세련된 목소리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아르헨티나 출신의 오스트리아 가수죠. 세미노 로시가 노래하는 솔로 아이 우나 파라미, 스페인어 노래죠. 내겐 오직 그대뿐이라는 곡이고요. 이어서 파트리시아 카스, 에디트 피아프 이후에 뭐 최고의 여가수라고 칭송받았던, 뭐 지금껏 그렇게 받고 있죠. 파트리시아 카스의 노래 가운데 에실 팔레 레페르, 그래야만 한다면 이라는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야만 한다면 지구를 멈추고 빛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모든 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가 될지라도. 이렇게 노래 한 곡이었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수죠. 파트리시아 가스의 노래 가운데 Est-ce qu'il fallait le faire? 그래야만 한다면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로 파트리시아 가스는 2009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프랑스 대표로 참가했는데요. 아쉽게도 결선까지 진출하지는 못한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출신의 오스트리아 가수 세미노 로시가 노래한 Solo hay una para mí, 내겐 오직 그대뿐이라는 곡. 그리고 이 곡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서 가끔 신청곡 해주시는 곡 가운데 하나죠. 이번에는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9의 1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9의 1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반 선물이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시인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모은 한정판 3LP 박스 세트와 일러스트 북을 포함한 2장의 CD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Everybody Digs Bill Evans 그리고 Portrait in Jazz 거기에 Waltz for Debbie까지 3장의 명반을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3장의 컬러 LP에 담고 24쪽의 일러스트로 해설한 500세트 한정 LP 박스 세트 빌 에반스의 솔로 명연주부터 귀에 익숙한 트리오 연주까지 담긴 최고의 재즈 앨범 빌 에반스 루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듀오까지 빌 에반스의 전성기를 집대성한 29곡이 일러스트 해설과 함께 수록된 두 장의 CD 앨범 역시 빌 에반스 루미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새 음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과의 사연 또 신청곡을 보내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는 LP를 또 다른 다섯 분께는 CD를 드리겠습니다. 샷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문자에는 LP 또는 CD 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를 꼭 적어주시고요. 당첨자는 매일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LP와 CD에 수록된 연주 전해드리죠. My Foolish Heart 이 곡은 빅터 영,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음악가죠. 그의 1949년 동명 영화의 주제가였죠. My Foolish Heart를 빌 에반스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라 종일 어둡겠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어둑하고 변덕스러운 창문 밖 풍경. 이럴 땐 좀 오래된 노래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연주가 듣고 싶어지죠. 시크릿 가든의 녹턴이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곡의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는 안개 자욱한 북유럽 어딘가의 깊은 숲 같고, 연주에서는 어둑한 저녁의 정취가 가득 느껴지죠. 시크릿 가든의 녹턴은 세상에 처음 알려질 때부터 무척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1995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40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했던 곡이죠. 당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는 화려한 팝음악들이 주로 선보였는데, 시크릿 가든은 가사가 거의 없는 이 신비로운 연주곡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40년 역사상 연주 중심의 곡

우승한 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아름답게 들려줄 수 있는 음악으로 우승한 모습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를 몽환적인 북유럽의 저녁으로 이끄는 시크릿 가든은 노르웨이의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 롤프 레블란과 아일랜드의 바이올리니스트 퍼눌라 쉐리가 결성한 팀이죠. 두 사람의 선율 위에 아일랜드 전통 휘슬이나 스웨덴의 고악기 니켈 하르파의 선율이 쌓일 때 음악은 국경과 언어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만나게 한다는 걸 실감합니다. 빛이 사라진 밤은 두려운 시간으로 묘사될 때가 많지만 시크릿 가든은 오히려 밤이 우리를 지켜주는 시간, 위로의 시간이라고 노래하죠. 단 2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낮이 흘러가 버리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두운 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마치 광고 카피처럼 간결한 이 문장이 신비로운 선율에 실려 어떤 화려한 문장이나 긴 글보다 깊은 위로를 전하죠. 시크릿 가든의 녹탄,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어두워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밤이 돼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가 아주 긴 여름날이지만 변덕스런 하루를 보내며 듣기에 시크릿 가든의 녹타는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곡에 가까운 이 곡의 도입부와 끝부분에 들어있는 단 24개의 단어로 구성된 가사, 북유럽 고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노르웨이어 가사는 쉽게 해독되지 않아서 역설적으로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곡이 촘촘한 필터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잘 여과해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시크릿 가든의 데뷔 앨범 Songs from a Secret Garden 수록곡이자 1995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녹턴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제 낮이 흘러가 버리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두운 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이 가사가 꼭 세상의 모든 음악 주제가 같기도 하죠. 네, 이번에도 노르웨이 음악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이번에 들으실 곡 역시 시크릿 가든의 멤버,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인 롤프 레블란이 작곡한 곡입니다.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도 있지요. Serenade to Spring, 봄을 향한 세레나데라는 제목의 곡으로 많이 들으셨을 이 곡. 원래는 보컬 곡으로 쓴 곡입니다. Dance Not Far, 봄을 향한 춤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 안네바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노르웨이 음악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노르웨이의 피들 연주자 수산네 루넹, 수산네 루넹이라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발음을 하네요. 수산네 루넹이 연주한 오베너섬 포샴렛 에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옛 친구들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안네바다, 노르웨이 가수 안네바다가 노래한 Dance Mod 4였어요. 봄을 향한 춤이었습니다. 롤프 러블란, 시크릿 가든의 남성 멤버가 작곡한 보컬곡을 안네바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5601번 쓰시는 분, 퇴근길에 아들이 데리러 오는데 항상 6시 정각이랍니다. 언제부턴가 시그널을 따라하는 아들과 눈 마주보며 웃곤 합니다 하시면서 행복한 모습 그려지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 퇴근하셨겠죠? 네, 아드님과 차에서 함께 듣는 편안한 모습이 그려지네요. 수고한 아들과 함께 드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5601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디멘션이라는 일본의 남성 3인조 퓨전 재즈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기타와 건반, 색소폰으로 구성된 3명의 멤버로 구성된 팀인데요. 이 곡에서는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해 주었죠. Everlasting Melody라는 곡이었고요. 2003년 음반 멜로디 Waltz for Forest, 숲을 위한 왈츠라는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연희 씨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아빠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마다 항상 라디오를 들으셨고 제일 좋아하시는 채널이 KBS 클래식 FM이에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제가 아빠 차를 탈 때마다 항상 클래식 FM을 들으시는데 그중 제일 임팩트 있고 제 취향이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에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서 매일 챙겨 듣고 있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저의 자식도 저를 따라 새음 들을 때까지 오래오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라고 청하셨어요. 네. 임팩트 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청곡 스팅이 이끌었던 그룹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라는 이 곡 원곡은 뭐 다른 팝송 프로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새 음에서는 좀 독특한 편곡으로 전해드리죠. 그리고 서연이 씨께 아빠와 함께 드시라고 커피 두 잔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곡 Every Breath You Take를 오늘은 캐나다의 재즈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인 캐롤 웰스만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세 곡 모두 스팅의 곡들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 Roxanne. 이 곡 역시 The Police 시절에 70년대 말에 발표했던 곡인데 이 곡을 오늘은 스팅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음반 Symphony Cities라는 2010년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스팅과 The London Players의 연주로 전해드린 Roxanne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메르세데스 소사가 노래한 스팅의 프라자일을 스페인어로 노래한 프라일리다드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캐롤 웰스만, 캐나다의 재즈 가수가 노래한 Every Breath You Take였습니다. 6421번 쓰시는 분, 귀촌한 남편을 혼자 두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혼자 보내 미안하다고 하네요. 서로가 아쉬운 마음이 큰가 봅니다. 콩으로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하시면서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밤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커피 한 잔으로 좀 적적한 마음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40번 쓰시는 분, 유독 고생스러운 월요일이었는데 퇴근길 택시에 새음이 흘러나오네요. 새음도 기사님도 작은 위로가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힘든 월요일 위로의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스, 작품 번호 34-14입니다. 이 곡을 아디에무스의 버전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칼 젠킨스가 이끄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아디에무스의 5집 음반 보칼리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칼 젠킨스가 편곡하고 지휘하고요. 런던 필하모닉, 그리고 아디에무스 싱어스, 또 카운터테너 테리 바보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뮤지션 존 헨릭 퓨엘그렌의 다니엘스 요이크 들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요이크는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 알래스카 등 북극에 가까운 지방에 사는 사미족의 전통음악인데요. 다니엘은 또 친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 다니엘에게 바치는 곡이었어요. 존 헨릭 퓨엘그렌의 다니엘스 요이크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아디에무스의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스트 작품 번호 34의 14를 들으셨고요. 칼 젠킨스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디 아디에무스 싱어스, 그리고 카운터 테너 테리 바버의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에 드리는 선물이죠. 빌 에반스의 명반을 담은 LP와 CD 선물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8729번 쓰시는 분, 직원들 퇴근시키고 혼자 일 마무리하며 듣고 있는 사장입니다. 저도 사장 아니고 직원하고 싶다고 푸념하던 중에 빌 에반스 CD 선물 소식이 있어 문자 보내요. 음악도 문자로 하는 푸념도 위로가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의 CD 당첨자이시고요. 그리고 1217번 쓰시는 분, 여름비가 내리는 저녁 퇴근길에 세음과 함께합니다.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빌 에반스의 음악을 들으니 소박한 일상 속에 행복이 있음을 느낍니다. 나의 오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세음이라고 하시면서 LP를 신청해 주셨네요. 첫 번째 빌 에반스 LP 당첨되셨습니다. CD 당첨된 8729번 쓰시는 분, LP 당첨된 1217번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9310 문자로 응답받으실 분 음반 받으실 분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표에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초잉 드롤마 그러니까 네팔로 망명한 티베트인 가정 출신의 티베트 불교 승려입니다. 여승려이자 가수인데요. 아니 초잉 드롤마의 꽃의 눈으로 보면 이라는 곡 풀코 아카마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치른 학교들이 많았으니 오늘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까지의 교실은 좀 느슨하겠지 싶습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시험이 끝난 날의 공기는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홀가분한 해방감보다는 왠지 외로웠던 느낌, 이젠 뭘 하지 하는 약간의 당황스런 느낌, 그토록 빠져나오고 싶었던 시스템에서 튕겨져 나온 것 같은 일시적인 고립감. 학창시절이 끝날 때까지 시험과 시험이 끝난 뒤의 감정엔 잘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된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 때는 문제를 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출제자가 되고 보니 문제를 만드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죠.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만을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일이 참 어렵다고도 했지요. 문제를 푸는 입장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출제하는 입장도 이렇게 어렵구나,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소설에서였는지 영화에서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지독한 불운을 겪었던 어떤 사람이 아무래도 신이 내 인생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신 것 같다고 말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삶에서 잘 조절된 난이도는 어떤 걸까? 그런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어떤 날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을 난이도 지극히 낮은 지루한 날이 지나가고 어떤 날엔 지붕에서 물이 새고 가족이 아프다는 연락이 도착하고 온갖 양념이 약속한 듯 똑 떨어지고 선풍기가 고장나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최악의 난이도로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작가는 지나가는 행인 일이나 성을 공격하는 수많은 엑스트라에겐 고도의 난이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망가뜨리기 위해 난이도를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난이도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복원력을 시험해보려는 신의 다정한 안부가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완벽해서 지루한 하루도, 적당한 결핍으로 생각이 많았던 하루도, 좀 힘든 시련을 통과하는 하루도 모두 감사히 받아듭니다. 우리가 난이도와 상관없는 엑스트라나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이어서 받아든 또 다른 의미의 꽃다발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학창시절의 시험,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의 난이도 고민, 그렇게 삶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Maybe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영화 음악입니다.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영화 빛의 아이들, Les Enfants du Lumière OST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제목이 원제가 Les Enfants du Lumière, 영화를 처음 만든 류미에르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빛의 예술인 시네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빛의 아이들 가운데 Les Adolescents, 10대 소녀들이라는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죠. 미셸 르그랑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영화 Les Enfants de Lumière, 빛의 아이들 OST에서 미셸 르그랑의 오리지널 스코어 Les Adolescents, 10대 소년 소녀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위그모 홀 125주년 기념 페스티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토마스 아데스가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알리나 이브라기모바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로망스 1번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1901년 5월 31일에 여러 스타 음악가들이 런던의 위그모 홀에서 첫 번째 공연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5월 25일 음악회는 이 시대 정상급 음악가들과 함께 위그모 홀 개관 연주의 12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선보이는데요. 먼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토마스 아데스가 등장해서 퍼셀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그 자신의 곡을 연주합니다. 토마스 아데스의 Forgotten Dances 중에 저녁 기도를 토마스 아데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번호 109 전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토마스 아데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펼쳐진 위그모 홀 125주년 기념 페스티벌 실황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영국의 소프라노 루이즈 올더가 등장해서 세 곡의 슈베르트 가곡을 노래하는데요. 슈베르트의 밤과 꿈, 우물가의 젊은이, 그리고 마왕,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루이즈 올더의 노래, 조셉 미들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슈베르트의 밤과 꿈에 이어서 우물가의 젊은이 그리고 방금 마왕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루이즈 올더의 노래 조셉 미들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펼쳐진 위그모 홀 125주년 기념 페스티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1901년 5월 31일에 위그모 홀에서 열린 첫 번째 공연과 비슷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음악회에서는 부조니와 이자이 같은 스타 음악가들이 위그모 홀 무대에 섰다고 하죠. 오늘 듣고 계신 위그모 홀 개관 125주년 공연에서도 이 시대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알리나 이브라기모바 그리고 피아니스트 세드릭 티베르기엥이 등장해서 여러 곡들을 연주합니다. 먼저 세드릭 티베르기엥의 피아노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의 한 변주곡 작품 번호 35 제1권을 들으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5 제1권을 세드릭 티베르갱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알리나 이브라기모바가 등장해서 바흐의 곡을 선보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1번 가운데 사라방드 두블 부레 들으시겠습니다.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1번 가운데 사라방드 두블 무레 들으셨습니다.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위그모 홀 개관 125주년 기념 페스티벌 실황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여러 다양한 곡들이 연주되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와 피아니스트 세드릭 티베르기엥이 함께 연주합니다. 베토벤 로망스 G장조 작품 번호 40 들으시겠습니다.

베이토벤 로망스 G장조 작품 번호 40 들으셨습니다.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 세드릭 티베르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위그모홀 개관 125주년 페스티벌 마지막 곡인데요. 브람스의 곡입니다. 앞서 세드릭 티베르기엥이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5 중에 1권을 앞서 연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2권 들으시겠습니다. 세드릭 티베르기엥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5 제2권을 세드릭 티베르갱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작곡가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를 맡은 음반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가운데 3악장과 4악장을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한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가운데 3악장과 4악장을 토머스 아데스가 지휘한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공 배창복입니다. 슬리퍼 한쪽이 쭉 미끄러집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쭉 미끄러집니다. 잠시 서 있나 싶더니 또 쭉. 한쪽은 그대로 잘 서 있는데 한쪽은 계속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슬리퍼를 들어 올려 욕실 바닥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바닥이 미끌거리네요. 샤워를 하다가 튄 비누 거품이 바닥 한쪽에 얇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자꾸만 제자리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괜히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기도 하죠. 그럴수록 자존감은 한없이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나 자신보다는 보이지 않던 환경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바닥에 비누 거품을 닦아내자 슬리퍼가 미끄러짐 없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자꾸 미끄러질 때는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어느 교수의 말처럼 나를 지키기 위한 남 탓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병수 씨 김연준 곡 끝없는 사념입니다. 테너 신영주의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였습니다. 김동리 씨, 김성태 곡, 향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병수 씨, 김현준 곡, 끝없는 사념이었는데요. 테너 신영주의 노래였습니다. 윤동주 씨, 민유리 곡, 별 헤는 밤, 테너 김동현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김원겸 씨, 전준선 곡, 하얀 찔레꽃, 소프라노 최훈녀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김원겸 씨, 전준선 곡 하얀 찔레꽃, 소프라노 최훈녀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윤동주 씨, 민율이고 별 헤는 밤이었는데요. 테너 김동현이었습니다. 이은상 씨, 홍남파곡 고향생각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외국계 회사에 입사한 지 겨우 6개월. 모든 게 다 좋다. 그런데 매일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 중이다. 빌딩 속 사무실이 너무 추워서다. 외국인 직원들은 냉방이 약하다고 불평들인데 벌써 혼자 줄기차게 감기 몸살이다. 그렇다고 전기방석이나 난로를 쓸 수도 없고 겨울 외투 입고 근무할 수도 없고 냉방이 사회생활의 치명타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동안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일로 퇴사한다니 근성이 부족하다라고 흉봤던 모든 퇴사 이유들에 다 미안해진다.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모든 퇴사 이유는 본인에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간절한 이유겠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8394번 협디님, 저 이번 여름 4주 동안 베이징으로 연수 가요. 가서 당밤을 최대한 제대로 들어보려고 유료 VPN도 가입하려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네요. 신청곡은 라마니노프 보칼리제, 어떤 연주든 좋습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 특집곡 주간이니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유료 VPN을 가입하시려는 마음이라면 아마 오늘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베이징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그 공부하시는 게 아마 또 재밌을 겁니다. 서울에서 또 덕을 많이 쌓으셨을 테니 베이징에서 베이징 덕 꼭 자신을 위해서 선물해 주시고요. 4주 동안 가시면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 그곳 이야기들 종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보컬리제 이번 주 특집 방송에 선곡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선곡표 미리 잘들 보셨다가 신청하신 곡, 내가 신청한 곡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군요. 2주 동안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은 오늘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지난 설 연휴에 함께했던 특집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음악들 다시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재탕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레시피는 똑같고 하지만 재료는 모두 신선한 재료를 넣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새로운 재료도 저희가 첨가해서 2.0 버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관악 그리고 밤의 음악 아다지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사랑받는 악기별,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모아서 집중 감상해 보겠습니다. 설 특집에 못 들으셔서 너무 속상하셨다. 그때 저 해외여행 중이었는데요. 출장 중이었는데요 하신 분들 5일간 이어질 저희 특집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겠죠.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시다. 022056번으로 시작되는 전화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전화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첫 번째 날 피아노 편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모아본 음악들은 여러분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예전에는 정말 동네마다 피아노 학원이 있었고 하굣길이나 또 저녁에 피아노 학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들이 참 정겨웠는데 그때의 음악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독일의 오르간 연주자 겸 작곡가 크리스티안 페출트의 곡으로 밝혀진 바흐의 민요의 G장조, 이 곡 크리스토프 에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쾌열번호 54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잉그루트 헤블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랑랑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한스칸이 연주하는 파다르 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까지 네 곡 이어드립니다.

바흐페졸트의 음악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노트북 중에서 미뉴엣 G장조,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퀘르번호 545의 1악장,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와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까지 네 곡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피아노 음악 세 곡입니다. 슈만의 어린이의 전경 작품 15 중에서 7번 트로이메라의 꿈, 이어서 슈베르트의 안디무직 음악에, 그리고 세 번째 곡 가브리엘 포레의 무언가 A플랫장추 작품 17의 3입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피아노 연주곡 세 곡이었습니다. 슈만의 어린이의 전경 작품 15 중에서 일곱 번째 곡 트로이메라이, 마르타 아르에리치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슈베르트의 안디 무지크, 음악의 안젤라 휴이트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포레의 무언가 A플랫 장조 작품 17의 3, 바스카 호제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밤의 피아노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국 남성 연주자 3명이 연주하는 피아노 음악들입니다. 먼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 월광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고요. 이어서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녹턴 E플랫 장조 작품 9의 2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베토벤의 월광과 마찬가지로 정말 당신의 밤과 음악에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음악 투탑입니다. 드비스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 3번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이어서 쇼팽의 녹턴 E플랫 장조 드뷔스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3번 달빛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수필과 호원숙의 책 엄마 박완서의 옷장 그리고 나의 옷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호원숙은 박원서 작가의 딸입니다. 박원서 작가 타계 후에 어머니의 소설과 산문 등을 추리고 정리해서 여러 권의 박원서 선집을 편했죠. 또 호원숙 본인도 수필가로서 여러 권의 산문집을 편했습니다. 올해 펴낸 엄마 박원서의 옷장은 엄마와 자신, 모녀의 옷 얘기입니다. 하지만 호원숙 수필가 본인의 옷에 관한 얘기에도 많은 부분, 엄마 박원서에 대한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보문동 한옥에서의 마지막 여름이었을 것이다. 나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옷감을 끊어오셨다. 빨강과 흰색의 컴포지션으로 프린트된 면이었다. 어머니는 배가 불러올 것을 염두에 두고 허리가 넉넉한 박수영의 원피스를 만들어주셨다. 순면으로 된 천은 아주 촉감이 좋고 시원했다. 그 옷을 입고 보문동 마당 대돌에 앉아 여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어머니는 딸의 원피스를 만들고 남은 천으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고 다니셨는데 참 젊어 보이셨다.

그렇게 딸들의 옷까지 손수 지어 입히면서 그는 또 언제 그렇게 왕성하게 쓸 수 있었던 건지 박원서 작가에 대해서 새삼 감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감탄을 배가시키는 책 속의 옷 얘기 한 페이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초원에 빈 영화에 나오는 나탈리 우드가 입은 황금빛 블라우스를 만들어주셨다.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였다. 동대문 시장에서 테트노로 된 천을 사왔고 와이셔츠 패턴을 그려서 재단을 해서 만들어주셨다. 영화에 나오는 나탈리 우드의 블라우스는 보통 와이셔츠와는 달리 소매가 둥글게 마무리된 게 매력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옷이 와이셔츠란다. 칼라나 소매나 단축구멍을 내는 것이나 모두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하셨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와이셔츠를 만들 줄 알면 다른 옷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다. 옷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내 젊은 기억 속엔 여전히 남아있다. 까만 재봉틀 몸체 뒤로 열중해 있던 어머니의 손과 눈빛을 어찌 표현해야 좋을까. 안방에서 재봉틀을 꺼내 옷을 만들다가 저녁이면 어스름해지면 재봉틀을 다락턱에 올려놓고 저녁을 차리고 밤에는 소설을 썼던 박완서, 나의 어머니.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수필과 호원숙의 책 엄마 박완서의 옷장 그리고 나의 옷이야기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예전에 방송 촬영 때문에 이 구리에 있는 박완서 선생의 댁에 갔을 때 해주신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시가 정말 좋은 거다. 시 많이 읽어라라는 이야기를 그때는 제가 등단하기 전이었는데 해주셨던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다시 듣는 특집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피아노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추오 작품 3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이민찬의 피아노, 마린 알소비치 위하는 폴트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조금 느긋하고 느슨하게 갖게 해주는 피아노 음악들 네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쇼팽의 연습곡 3번 2장조 작품 10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연습곡 3번 이장초, 안드레이 가블릴로프의 피아노였고요. 라두루프가 연주한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초에 이어서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초, 알렉상드르 따로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 영화 러브 어페어의 OST 중에서 피아노 솔로, 에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오리지널 스코어로 보내드렸고요. 아네트 베닝의 허밍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특집 때 제가 추천했던 음악입니다. 라모의 The Arch and the Hours, 예술과 시간, 비킹그룹 올랍스던의 피아노입니다.

River Flows in You, 이루마의 피아노였고요. 전해드리신 곡, 비켄굴 올랍손이 연주한 라모의 The Earth and the Hours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다시 듣는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피아노 편 듣고 계십니다.

라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A장조 작품 43 중에서 18번째 변주, 세실 루스의 피아노, 사이먼 레트리지 위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다시 듣는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피아노 편의 마지막 곡은 1980년 영화 사랑의 은하수의 메인 테마곡 두 곡을 접속한 음악입니다. 영화음악가 존 베리의 음악이죠.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막심 브라비차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Summer in Time과 The Old Woman입니다.

존 비리의 영화 음악 Summer in Time과 The Old Woman, 막심의 피아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듣는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 오세계 클래식기에 물들다. 오늘 피아노 편이었고요. 내일 또 바이올린과 함께하는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는 폭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는 소나기처럼 지나가게 하소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소리에 떨게 하시고 메마르고 감은 곳에도 주저없이 내려 그 땅에 꽃과 열매를 풍요로이 맺게 하소서. 양광모 시인의 비오는 날의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양광모 시인은 이 비 오는 날의 기도를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주는 담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담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맺습니다. 비 오는 날 양광모 시인은 기도합니다. 비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담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브람스의 레겐리트 비에놀의 작품 59의 3번 바리톤 올라프 베어의 목소리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가끔 정말 비 내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쁜 꽃에게도 또 큰 나무에게도 또 이름 모를 풀들에게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내려주는 그 모습을, 그 넉넉함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비처럼 편안한 노래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오후를 좀 촉촉하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면서 한 시간 음악으로 채우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테오드르 듀부아의 곡입니다. 시제메 내가 사랑했다면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쌍드리는 삐오의 목소리고요. 르 콩세르 들랄루오주가 함께합니다.

프랑스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셸 르그랑의 Un Parfum de Fond du Monde, 세상 끝의 향기였습니다. 바리톤 브리노 라블랑드와 소프라노 프랑스 듀발의 목소리, 마르크 듀랑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테오도르 듀부아의 내가 사랑했다면, 소프라노 상드리느 비오의 노래 르 콩세르 드 라 로주가 함께했습니다. 비 오는 날 여름 묵묵히 피어난 백합이 있어요. 4291 쓰시는 분. 그러니까요. 항상 자연에게는 그 묵묵함을 배우고 싶어지죠. 너무 더우면은 덥다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호들갑스럽게 불평하는 저를 또 반성하게 되네요. 예쁜 꽃사진 있으시면 같이 나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포노터의 노래, 랭트 포시바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저희 농장에 핀 백합꽃입니다. 4891 쓰시는 분 사진 주셨는데요. 마음도 백합이시네요. 제가 꽃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승희씨 7시에 출발 FM과 함께 진행할 때 저는 청춘으로 출근길 안에서 쫑긋했었는데 세월이 정말 쏜살 같군요. 박유정님.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8년? 그 정도 됐는데도 유정님 성함이 보자마자 기억이 나네요. 그간 더 깊어지셨겠어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또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멕시코 작곡가 마리아 그라베르의 떼키에로 니히스테, 사랑한다 말했지요.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방학마저 귀국한 손녀 최의연과 추억 만들고 싶어요. 2112 쓰시는 분. 오늘 두 분 다정이 왠지 듣고 계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중에서 주코와 정정도 헝거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이 곡 테너 알랭방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할아버지 선물에 저도 하나 더 얹어서 보태보려고요. 줄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에서 저기 오는 여인은 시바 여왕보다 더 아름답네, 소프라노 자빈네 드비에유와 메조소프라노 조디드보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죠.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중에서 세키 비앙테 플리벨레, 저기 오는 여인은 시바 여왕보다 더 아름답네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자비엔네 드비에유와 메조 소프라노 조디드 보, 프랑스와 자비엘 로트가 지휘한 레시에 글르가 함께 했고요. 앞에서는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 자비 중에서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전해드렸어요. 테너 알랭빵주의 목소리, 조르주 프라트르가 지휘한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아이가 학원 가기 전에 반가운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는 척을 해주네요. 출발 삼촌 함께 했던 마지막 방송 때 울었던 어린이가 이제 중2가 됐어요. 3957 쓰시는 분, 아이고, 벌써 이렇게 컸네요. 그러고 보면 그때 30대였던 출발 삼촌도 이제 45이 됐으니까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 봤던 사이처럼 반가울 수 있으니까 참 좋죠. 종종 이렇게 뵐게요. 바흐의 미사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232 중에서 아누스데이 전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히의 목소리고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이 함께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미사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232 그 가운데 아누스데이 전해드렸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타 루드비히의 목소리 하르바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4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드릴게요.

많은 음악사 연구자들이 근대 나폴리 가곡의 출발점 하나로 평가하는 곡이 있습니다. 1893년 피에드 그로타 노래축제에서 우승한 그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데볼리오 베네 아사이에가 바로 근대 나폴리 가곡의 시작을 알리는 곡인데요. 피에드 그로타 노래축제는 나폴리 가곡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음악 축제입니다. 나폴리에서 매년 9월 8일 피에드 그로타 성모를 기념하는 종교축제에서 발전한 음악축제인데 19세기에 들어 신작 나폴리 가곡을 발표하고 겨루는 작곡 경연대회가 열리면서 근대 나폴리 가곡의 산실이 된 노래축제죠. 1839년 열린 첫 공식 노래경연에서 우승한 곡이 바로 그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입니다. 이후에 후니쿨리 후니쿨라, 오 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와 같은 수많은 명곡이 이 축제를 통해 알려지면서 나폴리 가곡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나폴리 가곡의 등용문이자 산실이었는데요. 특히 그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는 피에드 그로타 노래축제를 통해 크게 알려지면서 나폴리 가곡 전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이 노래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온 도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만큼 나폴리를 들썩이게 만든 노래였죠. 노래축제에서 우승한 이듬해인 1840년 8월 6일 문학주간지 옴니브에 라파엘레 토마시라는 언론인이 쓴 글입니다. 이 노래가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 길을 걸어도 가게에 들어가도 어디를 가든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이런 불만 섞인 논평도 있었습니다. 벌써 다섯 달째야.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모두가 같은 노래만 부르고 있어. 어디를 가도 몸 돌리는 곳마다 들리는 건 오직 이 노래뿐이야.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당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인은 이런 풍자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나폴리여. 난 이제 널 떠나 멀리 가려고 해. 무슨 엉뚱한 생각이냐고 묻겠지. 왜냐고? 이제는 그 노래만 들으면 진저리가 나기 때문이야.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폴리의 어느 시인을 진저리 나게 만들고 나폴리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있었다는 노래. 나폴리 가곡 그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데볼리오 베네 아사이에입니다.

결국 거짓말한 사람은 나라는 거야. 넌 언제나 둘러대는 데 능숙하지. 그게 바로 네 특기니까. 정말이야. 널 사랑했던 그날을 저주하고 싶어. 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군. 그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데브올리오 베네아사이의 오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제 끝음악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마무리도 이탈리아 벨칸토로 한번 이어볼까요? 벨리니의 방황하는 은빛 다리어, 바가루나 케이나르젠티, 소프라노 에바 메이의 목소리고요. 파비오 미디니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벨리니의 와가루나 케 이나르젠티, 방황하는 은빛 다리여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에바 메이의 목소리, 파비오 비디니의 피아노가 함께했고요. 노래 날개 위에 오늘 끝곡이었어요. 날씨가 무거워서 좀 더 축 처지는 월요일이지만 또 월요일 잘 넘기면 일주일 금방 가죠. 음악과 함께 편안한 저녁 맞으세요. 김승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무데나 찍어도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는 장소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장소는 차나무가 심어진 차밭이라고 합니다. 키 작은 차나무들이 능선을 따라 줄지어선 차밭을 카메라에 담으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멀리서 찍을수록 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을 수 있다고 하죠. 오늘처럼 비를 흠뻑 맞아도 차밭은 물방울이 햇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풍경이 마음을 다림질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차나무가 사람의 몸에 이로운 잎을 내어주는 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차나무는 키가 작지만 자기 키보다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고 싶을 땐 차나무를 생각하고 오늘처럼 비가 지나간 날에는 차나무 뿌리가 이 비를 흠뻑 흡수하는 것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국의 클래식 기타리스트죠. 크리스 글라스필드의 연주였습니다. 그가 곡을 쓰고 연주한 스완송, 백조의 노래였는데요. 수사나 레이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음의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꽉 채워서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새음에서도 좋은 음반 선물과 또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음반 혹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유경희 씨, 녹차밭에 가보고 싶군요. 흠뻑 왔던 비는 벌써 지나고 환한 빛을 비추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472번 쓰시는 분, 플루트 소리가 분주했던 월요일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네요. 플루트 소리가 너무 좋은 퇴근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퇴근길에 함께 하실 수 있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선물입니다. 네, 9472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비틀스의 곡이죠. 비틀스의 곡 가운데 참 예쁜 노래죠. In My Life라는 곡. 이 곡을 덴마크의 수도사들로 구성된 그룹, 잘 알려진 팝들을 그레고리오 성가 스타일의 코러스로 노래하죠. 아우스쿨타테가 노래하는 In My Life 들어보시죠.

이 곡도 귀에 익은 멜로디죠. 제니스 이안의 At 17이라는 곡이 원곡이죠. 1970년대에 발표됐던 곡.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어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 가수 카롤리네 크루거. 카롤리네 크루거가 노래한 엔강 이알레스 리브.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한 번은 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비틀스의 In My Life를 덴마크의 수도사들 아우스쿨타테의 그레고리오 성가 스타일의 코러스로 전해드렸고요. 6093번 쓰시는 분, 요즘 너무 힘든 터널을 지나는 중입니다. 새음을 일주일 내내 들으며 힘을 얻었고 오늘은 콩도 설치했어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 힘든 터널일까 모르겠지만 부디 좀 안전하게 잘 통과하시면 좋겠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콩 설치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든 클래식 FM을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KBS 콩도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15번 쓰시는 분, 오늘로 이사 온 지 보름이 되어갑니다. 또 다른 경험 속에 살고 있어요. 적응의 시간도 잘 보내볼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 또한 또 즐거운 적응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115번 쓰시는 분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임태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한 모든 분과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세미노 로시의 노래 청하셨나요? 솔로 아이 우나 바라미라는 곡. 그리고 이어서 강윤희 씨께서 청하신 곡도 전해드리죠. 마음이 복잡하던 20대, 친구가 되어주었던 파트리시아 가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멋진 그녀의 세련된 목소리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아르헨티나 출신의 오스트리아 가수죠. 세미노 로시가 노래하는 솔로 아이 우나 파라미, 스페인어 노래죠. 내겐 오직 그대뿐이라는 곡이고요. 이어서 파트리시아 가스, 에디트 피아프 이후에 뭐 최고의 여가수라고 칭송받았던, 뭐 지금껏 그렇게 받고 있죠. 파트리시아 가스의 노래 가운데 에실 팔레 레페르, 그래야만 한다면 이라는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야만 한다면 지구를 멈추고 빛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모든 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가 될지라도. 이렇게 노래 한 곡이었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수죠. 파트리시아 가스의 노래 가운데 Est-ce qu'il fallait le faire? 그래야만 한다면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로 파트리시아 가스는 2009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프랑스 대표로 참가했는데요. 아쉽게도 결선까지 진출하지는 못한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오스트리아 가수 세미노 로시가 노래한 Solo hay una para mí, 내겐 오직 그대뿐이라는 곡. 그리고 이 곡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서 가끔 신청곡 해주시는 곡 가운데 하나.

했죠. 이번에는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9의 1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녹턴 1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9의 1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반 선물이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시인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모은 한정판 3LP 박스 세트와 일러스트 북을 포함한 2장의 CD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Everybody Digs Bill Evans 그리고 Portrait in Jazz 거기에 Waltz for Debbie까지 세 장의 명반을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세 장의 컬러 LP에 담고 24쪽의 일러스트로 해설한 500세트 한정 LP 박스 세트 빌 에반스의 솔로 명연주부터 귀에 익숙한 트리오 연주까지 담긴 최고의 재즈 앨범 빌 에반스 루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듀오까지 빌 에반스의 전성기를 집대성한 29곡이 일러스트 해설과 함께 수록된 두 장의 CD 앨범 역시 빌 에반스 루미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새음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과의 사연 또 신청곡을 보내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는 LP를 또 다른 다섯 분께는 CD를 드리겠습니다. 샷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문자에는 LP 또는 CD 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를 꼭 적어주시고요. 당첨자는 매일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LP와 CD에 수록된 연주 전해드리죠. My Foolish Heart 이 곡은 빅터 영,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음악가죠. 그의 1949년 동명 영화의 주제가였죠. My Foolish Heart를 빌 에반스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라 종일 어둡겠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어둑하고 변덕스러운 창문 밖 풍경. 이럴 땐 좀 오래된 노래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연주가 듣고 싶어지죠. 시크릿 가든의 녹턴이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곡의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는 안개 자욱한 북유럽 어딘가의 깊은 숲 같고, 연주에서는 어둑한 저녁의 정취가 가득 느껴지죠. 시크릿 가든의 녹턴은 세상에 처음 알려질 때부터 무척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1995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40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했던 곡이죠. 당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는 화려한 팝 음악들이 주로 선보였는데, 시크릿 가든은 가사가 거의 없는 이 신비로운 연주곡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40년 역사상 연주 중심의 곡이 우승한 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아름답게 들려줄 수 있는 음악으로 우승한 모습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를 몽환적인 북유럽의 저녁으로 이끄는 시크릿 가든은 노르웨이의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 롤프 레블란과 아일랜드의 바이올리니스트 퍼눌라 쉐리가 결성한 팀이죠. 두 사람의 선율 위에 아일랜드 전통 휘슬이나 스웨덴의 고악기 니켈 하르파의 선율이 쌓일 때 음악은 국경과 언어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만나게 한다는 걸 실감합니다. 빛이 사라진 밤은 두려운 시간으로 묘사될 때가 많지만, 시크릿 가든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시간, 위로의 시간이라고 노래하죠. 단 2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낮이 흘러가 버리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두운 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마치 광고 카피처럼 간결한 이 문장이 신비로운 선율에 실려 어떤 화려한 문장이나 긴 글보다 깊은 위로를 전하죠. 시크릿 가든의 녹탄,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어두워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밤이 돼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가 아주 긴 여름날이지만 변덕스런 하루를 보내며 듣기에 시크릿 가든의 녹턴은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곡에 가까운 이 곡의 도입부와 끝부분에 들어있는 단 24개의 단어로 구성된 가사. 북유럽 고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노르웨이어 가사는 쉽게 해독되지 않아서 역설적으로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곡이 촘촘한 필터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잘 여과해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시크릿 가든의 데뷔 앨범 Songs from a Secret Garden 수록곡이자 1995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녹턴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제 낮이 흘러가 버리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두운 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이 가사가 꼭 세상의 모든 음악 주제가 같기도 하죠. 네, 이번에도 노르웨이 음악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이번에 들으실 곡 역시 시크릿 가든의 멤버,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인 롤프 레블란이 작곡한 곡입니다.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도 있지요. Serenade to Spring, 봄을 향한 세레나데라는 제목의 곡으로 많이 들으셨을 이 곡. 원래는 보컬 곡으로 쓴 곡입니다. Dance Not Far, 봄을 향한 춤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 안내바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노르웨이 음악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노르웨이의 피들 연주자 수산네 루넹, 수산네 루넹이라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발음을 하네요. 수산네 루넹이 연주한 오베너 오베넬 손 포샴렛 에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옛 친구들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안네바다, 노르웨이 가수 안네바다가 노래한 Dance Mode 4였어요. 봄을 향한 춤이었습니다. 롤프 러블란, 시크릿 가든의 남성 멤버가 작곡한 보컬곡을 안네바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5601번 쓰시는 분, 퇴근길에 아들이 데리러 오는데 항상 6시 정각이랍니다. 언제부턴가 시그널을 따라 하는 아들과 눈 마주 보며 웃곤 합니다 하시면서 행복한 모습 그려지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 퇴근하셨겠죠? 네, 아드님과 차에서 함께 듣는 편안한 모습이 그려지네요. 수고한 아들과 함께 드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5601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디멘션이라는 일본의 남성 3인조 퓨전 재즈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기타와 건반, 색소폰으로 구성된 3명의 멤버로 구성된 팀인데요. 이 곡에서는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해 주었죠. Everlasting Melody라는 곡이었고요. 2003년 음반 멜로디 Waltz for Forest, 숲을 위한 왈츠라는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연희 씨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아빠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마다 항상 라디오를 들으셨고 제일 좋아하시는 채널이 KBS 클래식 FM이에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제가 아빠 차를 탈 때마다 항상 클래식 FM을 들으시는데 그중 제일 임팩트 있고 제 취향이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에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서 매일 챙겨 듣고 있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저의 자식도 저를 따라 새음 들을 때까지 오래오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라고 청하셨어요. 네. 임팩트 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청곡 스팅이 이끌었던 그룹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라는 이 곡 원곡은 뭐 다른 팝송 프로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새 음에서는 좀 독특한 편곡으로 전해드리죠. 그리고 서연이 씨께 아빠와 함께 드시라고 커피 두 잔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곡 Every Breath You Take를 오늘은 캐나다의 재즈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인 캐롤 웰스만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